0: 신다. 맥혀서야 신타야 맥혀서야 파우다네 아까 쿠페 깊이 나오네 아까 신나 테라스 누야 토브 신나 테라스 호이 신나 나오네 나스 호이 신나 나오네 나스
1: 오라네 에스타 소사 오